0: 아리가 공항에 가면 못할게 말지
1: 그거 뭐예요 형님?
2: 페르플레코 페르플레코 그러고 어머범이 또 그러고
1: 꺼 범이 또 그거 뭐예요 형님?
2: 나라의 범이래